0: 덮고 있습니다, 씨.
1: 바비야, 부비야, 사슬. 아니. 스파라바스요르스.
2: 오, 모레스 초달.
3: 사키노프.
2: 아, 사키노 올라맘, 올라맘.
1: 다맘, 다맘. 할 şey 잉글진 컨트롤 altında. 온카 다시 아이니즈, 햄데 샤크 söyleyerek.